아직 like은 by 한 간초 라이 내 자신은 부족 oi 빵차빠이 야 옷 넌나 무차오차구원지꾼 너라이 임과이 라우루왕디디 웰라저 아이니가이 더 버튼 원그